0: 계시를 한 WKYA 라디오. 여기는 가장 따끈따끈한 라디오 WKYA. WKYA, where you're kicking your ass, radio station.
1: RLP.
2: Radio libre en Périgord.